0: 상황 리테리테리.
1: 리듬 오브 라이프. Bob Clearmountain mixed with the attitude funky drums from hell.